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에서는고품질발전이라는최우선임무를확고히들어주고안정적인성장개혁촉진민생혜택안전보장안정수호등각종중점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전시경제사회발전은안정속에서진전을이루고안정속에서질을높이며진전속에서성과를내는양호한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국경절에도나는일터의전문란입니다오늘은국경절연휴에도멈추지않은의료인의담당과책임을보내드리겠습니다2026년이래군촌시에서는고품질발전이라는최우선임무를확고히들어주고변경동산구도시라는핵심위치에입각해개방을통한발전동력강화산업질적향상문화관광승격소비확대민생증효평안기반강화에초점을맞추고안정적인성장개혁촉진민생혜택안전보장안정수호등각종중점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전시경제사회발전은안정속에서진전을이루고안정속에서질을높이며진전속에서성과를내는량원추세를보이고있으며성과가다채롭고효과가뚜렷한단계적발전답안지를내놓았습니다대외개방수준에서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고동산구기초시설을지속적으로승격했으며동관봉사효율을지속적으로향상시켰습니다동산구종초복사견인능력이크게증강되고대외무역경제가두배성장했으며다국전자상거래보세물류변민호시등개방새업태가빠르게집결했고개방형산업체계가날로완비되며연변개방의핵심경쟁력지역영향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문화관광산업은전역질적향상과발전을실현했습니다변경생태풍광백년홍색문화발해고운문화조선족민속문화가심층융합되고풍경구의품질이지속적으로향상됐으며문화관광업태가끊임없이풍부해지고브랜드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됐으며계절적제한을완전히타파해전년문화관광시장의안정적인번영을실현했으며전역관광발전구도가전면적으로형성됐습니다소비시장활력이지속적으로충분히방출되고각종해민소비촉진정책이착지시달됐습니다해산물음식다국무역야간경제대중소비등여러분야에서활기가넘치고소비공간이지속적으로확대됐으며소비구조가끊임없이최적화되고내수가경제성장을견인하는지지역할이지속적으로강화됐습니다도시지리수준도안정적으로향상됐습니다생산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하고시장경영질서를규범했으며도시와농촌의환경면모를지속적으로개선했습니다자원봉사변민봉사가주민들의마음에와닿도록추진되고정밀화지능화인간화된도시지리체계가점차구축되고있습니다민생복지가지속적으로증진되고민족단결분위기가짙어졌으며여러민족군중들이안고라고파고서로지켜주고도우면서변경사회전반이지속적으로조화롭고안정적이며행복한변경도시색채가더욱선명해지고있습니다국경절이라는새로운기점에선군촌시는이번단계적발전성과를새로운토대로삼아발전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부족한부분과취약한부분을보완하며연변개방의독특한우세를끊임없이확대하고문화관광융합의혁신발전을심화하고전역소비의내재적동력을활성화하며안전하고안정적인발전의최저선을튼튼히지키고동산구경제문화관광경제민생사업의협동적인고품질발전을힘있게추진해새시대변경동산구도시의지능발전과개방을통한도약의새해변장을힘써써내려가게됩니다국경절연휴만가가단란하게모이는시기하지만광범한의료사업자들에게는유유자적한여가여행도가족과함께하는한가로움도없습니다그들은작은가정을뒤로하고큰가정을위해24시간직장에서당직하며고수와책임감으로연휴도쉬지않고수호를멈추지않은의료인의본색을보여주고있습니다군촌시인민병원에서신경내과부주임의사곽추국은벌써16번째국경절연휴를연속으로직장에서보내고있습니다군촌시민병원에서신경내과부주임의사곽추국은벌써16번째국경절연휴를연속으로직장에서보내고있습니다 신경내과는 응급질환이 많고 병세 변화가 빠르며 뇌졸중, 급성, 현기증, 간질 등 질병을 명절과 병일에 구분이 없어 환자가 발병한 뒤에 매 1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됩니다. 국경설 연휴에도 외래 진료, 병실 순회, 응급회진 등 곡조국 의사의 발걸음은 언제나 림상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력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는 성인 진료와 달리 의료원의 인내심, 세심함, 책임감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국경절 기간 급증한 진료 부담 속에서 훈천시 중의병원 소아과 전체 의료진은 직장을 지키고 전 과정 근무하며 진심과 정성으로 모든 어린 환자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훈촌 실크로드 바래거지는 독특한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과 따뜻한 상호 소통 봉사로 다시금 관광객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물을 감상하고 미식을 맛보며 화려한 전통 복장을 구경하고 공강로에 오르며 성대한 연회에 참석해 당나라 시대 바래 고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고진에 진입하면 웅장한 당식 건축군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위용을 드러냅니다.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 흘러 곳곳이 명절에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고진의 수면 위와 하늘에는 화선 운차가 끊임없이 순회 공연을 펼치고 실내 고풍 NPC는 관광객과 자발적으로 가까이 교류합니다. 짙은 역사 문화적 내포와 멋진 현장 공연으로 이 불야성은 외지 관광객들의 훈촌 관광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장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역사적 분위기가 짙고 중국풍 공연도 멋져서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관광객 체험을 풍부히 하고서 고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1년의 주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펼쳐지는 고풍 유람, 무형문화 유산 공연, 고풍 유희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겠습니다. 국경절 황금주간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많은 몰입식 취미성이 강하고 전 연령을 포괄하는 놀이 종목으로 연변의 연휴문화관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고봉을 맞이하고 열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반 놀이터의 단일한 놀이 모식과 달리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동서 두 개 주제 단지로 나뉘며 다섯 개의 놀이 기능 관절을 설치하고 수십 가지 왕궁 인기 놀이 시설을 집결했습니다. 하드코어 자극 종목, 동심 취미 레저 시설 및 체험이 모두 갖춰져 진정으로 전 연령대에 적합하고 놀이 종목이 풍부하고 중복이 없는 것을 실현했으며 한 입장권도 전 단지 놀이가 가능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혈기를 자극하는 극한 종목, 여유로운 진자 놀이부터 몰입형 특색 관람 체험까지 전 차원에서 부동한 관광객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풍부한 놀이 종목, 쾌적한 단지 환경, 세심한 봉사 보장으로 단지 입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져 각 대형 인기 종목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입장 객류가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어 연변 국경절 문화관광시장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해적선이 매우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면 또 타고 싶습니다. 청년자원 봉사자들이 군종 봉사와 변강 문화 관광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자 국경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촌시위에서는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해 각 관광지에 심입해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국의 생일에 헌례했습니다. 이번 자원 봉사 활동은 과학적인 총괄과 정밀한 일터 배치를 견지하면서 지점별 배치별 일터 륜번 당직 방식을 채택해 중점 문화 관광 거점에 대한 봉사에 전면적인 비법과 시간대 공백을 실현했습니다. 봉사기간 자원 봉사자들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관광객 문의 안내, 검표 질서 유지, 문화관광 권고, 공익 해설 및 변민 지원 등 봉사를 전개, 연휴 관람 질서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0월 2일 훈초시 정화가도 대당사회구역에서는 성대한 생일을 맞은 조국 예찬 한마음으로 삶의 도전 구축을 주제로 한 국경절 문예회보 공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노래와 춤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교류와 전시 플랫폼을 제공해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구역의 결집력을 갈증 제거함으로써 조직에 힘있고 봉사가 따뜻하며 이웃 간의 사랑이는 행복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일전에 훈초시 하남가도 장성사회구역에서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에서는고풍제를발전이라는최우선임무를확고히들어주고안정적인성장개혁촉진민생혜택안전보장안정수호등각종중점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전시경제사회발전은안정속에서진전을이루고안정속에서질을높이며진전속에서성과를내는양호한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국경절에도나는일터의조물란입니다오늘은국경절연휴에도멈추지않은의료인의담당과책임을보내드리겠습니다2026년이래珲春시에서는고품질발전이라는최우선임무를확고히들어주고변경동산구도시라는핵심위치에입각해개방을통한발전동력강화산업질적향상문화관광승격소비확대민생증효평안기반강화에초점을맞추고안정적인성장개혁촉진민생혜택안전보장안정수호등각종중점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전시경제사회발전은안정속에서진전을이루고안정속에서질을높이며진전속에서성과를내는양호한추세를보이고있으며성과가다채롭고효과가뚜렷한단계적발전답안지를내놓았습니다대외개방수준에서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고동산구기초시설을지속적으로승격했으며동관봉사효율을지속적으로향상시켰습니다동산구중추복사견인능력이크게증강되고대외무역경제가두배성장했으며다국전자상거래보세물류변민호시등개방새업태가빠르게집결했고개방형산업체계가날로완비되며연변개방의핵심경쟁력지역영향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문화관광산업은전역질적향상과발전을실현했습니다변경생태풍광백년홍색문화바레고운문화조선족민속문화가심층융합되고풍경구의품질이지속적으로향상됐으며문화관광업태가끊임없이풍부해지고브랜드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됐으며계절적제한을완전히타파해전년문화관광시장의안정적인번영을실현했으며전역관광발전구도가전면적으로형성됐습니다소비시장활력이지속적으로충분히방출되고각종해민소비촉진정책이착지시달됐습니다해산물음식다국무역야간경제대중소비등여러분야에서활기가넘치고소비공간이지속적으로확대됐으며소비구조가끊임없이최적화되고내수가경제성장을견인하는지지역할이지속적으로강화됐습니다도시치리수준도안정적으로향상됐습니다생산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하고시장경영질서를규범했으며도시와농촌의환경면모를지속적으로개선했습니다자원봉사변민봉사가주민들의마음에와닿도록추진되고정밀화지능화인간화된도시치리체계

가 점차 구축되고 있습니다. 민생 복지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짙어졌으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안고 라급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우면서 변경 사회 전반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변경 도시의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절이라는 새로운 기점에 선 군촌시는 이번 단계적 발전 성과를 새로운 토대로 삼아 발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부족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연변 개방의 독특한 우세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문화관광 융합의 혁신 발전을 심화하고 전역 소비의 내재적 동력을 활성화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최저선을 튼튼히 지키고 동산구 경제, 문화관광 경제, 민생 사업의 협동적인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새 시대 변경 동산구 도시의 지능 발전과 개방을 통한 도약의 새 篇장을 힘써 써내려 가게 됩니다. 국경절 연휴 만가가 단란하게 모이는 시기, 하지만 광범한 의료 사업자들에게는 유유자적한 여가 여행도 가족과 함께하는 한가로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정을 뒤로하고 큰 가정을 위해 24시간 직장에서 당직하며 고수와 책임감으로 연휴도 쉬지 않고 수호를 멈추지 않은 의료인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촌시인민병원에서 신경내과 부주임 의사 곽추국은 벌써 16번째 국경절 연휴를 연속으로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군촌시민병원에서 신경내과 부주임 의사 곽추국은 벌써 16번째 국경절 연휴를 연속으로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내과는 응급질환이 많고 병세 변화가 빠르며 뇌졸중, 급성 현기증, 간질 등 질병은 명절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 환자가 발병한 뒤에 매 1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됩니다. 국경절 연휴에도 외래 진료, 병실 순회, 응급회진 등 곽추국 의사의 발걸음은 언제나 림상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력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는 성인 진료와 달리 의료인의 인내심, 세심함, 책임감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국경절 기간 급증한 진료 부담 속에서 군촌시 종이병원 소아과 전체 의료진은 직장을 지키고 전 과정 근무하며 진심과 정성으로 모든 어린 환자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군촌 실크로드 발에 거지는 독특한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과 따뜻한 상호 소통 봉사로 다시금 관광객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물을 감상하고 미식을 맛보며 화려한 전통 복장을 구경하고 공강루에 오르며 성대한 연회에 참석해 당나라 시대 발해 고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고진에 진입하면 웅장한 당식 건축군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위용을 드러냅니다.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흘러 곳곳이 명절에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고진의 수면 위와 하늘에는 화선 운차가 끊임없이 순회 공연을 펼치고 실내 고풍 NPC는 관광객과 자발적으로 가까이 교류합니다. 짙은 역사 문화적 내포와 멋진 현장 공연으로 이 불야성은 외지 관광객들의 훈촌 관광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장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역사적 분위기가 짙고 중국풍 공연도 멋져서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관광객 체험을 풍부히 하고서 고진은 국경절 연휴 기간 일련의 주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펼쳐지는 고풍 유람, 무형문화 유산 공연, 고풍 유희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겠습니다. 국경절 황금 주간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많은 몰입식 취미성이 강하고 전 연령을 포괄하는 놀이 종목으로 연변의 연휴 문화 관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고봉을 맞이하고 열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반 놀이터의 단일한 놀이 모식과 달리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동서 두개 주제 단지로 나뉘며 다섯 개의 놀이 기능 관절을 설치하고 수십 가지 왕궁 인기 놀이 시설을 집결했습니다. 하드코어 자극 종목, 동심 취미 레저 시설 및 체험이 모두 갖춰져 진정으로 전 연령대에 적합하고 놀이 종목이 풍부하고 중복이 없는 것을 실현했으며 한 입장권도 전 단지 놀이가 가능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혈기를 자극하는 극한 종목, 여유로운 진자 놀이부터 몰입형 특색 관람 체험까지 전 차원에서 부동한 관광객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풍부한 놀이 종목, 쾌적한 단지 환경, 세심한 봉사 보장으로 단지 입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져 각 대형 인기 종목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입장 객류가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어 연변 국경절 문화관광 시장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해적선이 매우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면 또 타고 싶습니다.
청년자원봉사자들이 군종봉사와 변강문화관광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자 국경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춘시위에서는 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각 관광지에 심입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국의 생일에 헌례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과학적인 총괄과 정밀한 일터 배치를 견지하면서 지점별, 배치별 일터 륜번 당직 방식을 채택해 중점 문화관광 거점에 대한 봉사에 전면적인 비복과 시간대 공백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기간 자원봉사자들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관광객 문의 안내, 검표 질서 유지, 문화관광 권고, 공익 해설 및 변민 지원 등 봉사를 전개해 연휴 관람 질서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0월 2일 훈천시 정화가도 대당사회구역에서는 성대한 생일을 맞은 조국 예찬 한마음으로 삶의 도전 구축을 주제로 한 국경절 문예회보 공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노래와 춤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교류와 전시 플랫폼을 제공해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구역의 결집력을 갈증 제거함으로써 조직에 힘있고 봉사가 따뜻하며 이웃 간의 사랑이는 행복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일전에 훈천시 하남가도 장성사회구역에서는 이웃의 날 주제 문예회보 공연을 개최해 문예 공연, 정책 선전 등 형식으로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 단결 의식을 깊이 뿌리내리며 가국이 함께 경축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에서는당풍해운다채珲春 IP 브랜드를지속적으로구축해문화관광산업을전통적인경유관광에서몰입식심층체험전역내소휴양으로전면전환시켜전년문화관광시장은지속적인열기를보이며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홍천시에서는다채로운연변으로와서성태한생일노래를주제로문화관광체험활동을정성껏기획하고외지가정에진심어린초대손길을보내더많은사람들이홍천에오고홍천을알아가며홍천을사랑하도록했습니다올들어홍천시에서는독특한변경생태홍색역사발해문화조선족민속자원우세입각해문화관광산업의질적향상과승격업태혁신봉사최적화브랜드구축에초점을맞추고당풍해운다채홍천 IP 브랜드를지속적으로구축해문화관광산업을전통적인경유관광에서몰입식심층체험전역내소휴양으로전면전환시키고변경문화관광브랜드의지명도호감도와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전년문화관광시장은지속적인열기를보이며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전시문화관광핵심랜드마크인홍천방천국가급풍경명승구는기초시설의수준향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관광객봉사중심전망대보행잔도지혜안내등부대시설을보완하고있습니다또한삼국접경지대의변경문화백년수변홍색문화를심층발굴하고룡호각도자패등핵심문화관광자원을통합하며홍색연합애국주의교육변경문화선전강연등주제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해관광홍색교육연합실천문화보급을아우르는종합적인변경문화관광기지를구축했으며전국적으로특색있는변경홍색연합의대표풍경구로자리매김했습니다이와함께풍경구는문화관광체험업태를지속적으로혁신하고전통민속체험변경문화상황극등몰입식문화체육항목을새롭게선보여관광요소를풍부하게하고체험만족도를높여올한해성내외에서찾아온대규모연합단체와자가운전관광객가족단위관광객들이지속적으로방문해변경문화를체험하고있습니다깊은발해국역사문화의맥락을바탕으로홍천실크로드발해고진풍경구에서는지속적으로질을향상시키고에너지를부여하고있습니다당풍고온경관왕홍인증지점특색민박집군과야간조명공연업태를전면적으로승격하고특색음식점문화창의상점레저체험등부대업태를보완해역사적깊이와활력을동시에갖춘변경도시의새로운문화관광랜드마크를구축하고있습니다심양장백산고속철도전구간개통과 G331 변경관광대통로전구간개통이라는교통호재를활용해홍천에서는변경자가운전관광특색브랜드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변경자가운전선전보급문화관광설명회등을상시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G331 홍천구간은아름다운변경가을풍경과독특한변경의정취를앞세워전국적으로인기를끄는변경자가운전관광명소로자리잡았습니다홍천와스터구한락섬은야간문화관광의부족한부분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야간공연등불쇼진자놀이시설야외레저등항목을끊임없이최적화승격하며야간문화관광소비전경을풍부히해전천후전시간대전연령층이즐길수있는레저문화관광종합체를구축했습니다전역문화관광자원을통합하고업태를지속적으로고도화하며봉사품질을최적화한홍천은변경관광홍색연합고운레저민속체험야간놀이로구성된다원화문화관광체계를성공적으로구축해문화관광의계절적한계를해소함으로써전년문화관광시장이활기를띠도록하고있습니다국경절연휴기간홍천시에서는다채로운연변으로와서성대한생일노래를주제로다양한주제문화관광체험활동을정성껏기획하고따뜻한봉사다채로운활동진심어린내우로외지가정에진심어린초대의손길을보내더많은사람들이홍천에오고홍천을알아가며홍천을사랑하도록했습니다10월에홍천은아름다운풍광을자랑하며많은외지가정들이명성을듣고찾아오고있습니다홍천시당의동전부사업일꾼들은캠핑카캠핑장을찾아자가운전으로온외지관광객가정에풍경구입장권혜택을전달하며세심한봉사로변경에따뜻한정을전했습니다명절을매개로함께모이고서로어우러졌습니다홍천시각가도사회구역에서는또민족단결백가연을개최하고각민족군중들과외지가정들이한식탁에서함께식사하며교류하도록 계속 조직해 각 민족 간의 교류와 소통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초청받은 관광객 가정은 차례로 훈촌 방천 풍경구, 훈촌 와스터구 한락섬 등 풍경구를 찾아 변경 풍광을 만끽하고 독특한 민속과 변경 도시의 생활 정취를 느꼈습니다. 상쾌한 황금빛 가을 가장 아름다운 변경 자가 관광 코스로 불리는 G331 연변 고나 구간이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층층이 물든 변경 풍광과 독특한 공원 경관은 대량의 자가 운전 관광객과 관광 단체가 필수 방문하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상구의 안전과 안정, 도로 통행의 원활함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변경 관광 출행 체험을 제고하고자 고나 출입경 변방 검사소에서는 사전에 계획하고 정밀하게 보치하며 엄밀한 순찰 예방 통제, 고효율 통관 봉사, 따사로운 변민 조치로 G331 연변 관광 대회 통로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행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호황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관광객 수가 현저히 증가한 실제 비추어 고나 출입경 변방 검사소에서는 경찰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천후 근무 모식을 실행하며 경찰력을 국문 풍경구, 동상구 통관 구역 및 G331 중점 구역으로 배치해 상시과 동태 순찰 예방 통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 민경은 풍경구 중점 구역을 부단히 순찰하고 안전 우환을 제때 조사하며 인파와 차량 흐름을 소통시키고 관광객의 유람 질서를 규범화해 혼잡과 돌발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비합니다. 순찰 과정에서 민경은 주동적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로선 안내, 풍경구 자문, 응급 지원 등 변민 봉사를 제공하고 변경 안전 상식과 법률 법규를 세밀하게 보급하며 출입경 관련 의무를 인내심 있게 해답해주고 모두가 문명 관광, 합교 유람을 하도록 적극 인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동시에 공원 예선의 따사로운 수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 출행 특점에 입각해 리역의 흐름 고공 법칙을 사전에 연구 판단하고 검사 통로를 동태적으로 조정하며 근무 역량을 과학적으로 조달하고 검사 절차를 갈증 최적화하며 통관 기한을 단축하고 전문 인원을 배치해 현장 안내를 잘하고 검사 대기 인원과 차량을 질서 있게 분류함 으로서 통관 효율을 최대한 제고하고 안전과 속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황금주기간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은 참관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각지 관광객 진자 가정과 연구학습팀이 잇따라 찾아와 몰입형으로 호랑이 표범의 비경을 탐험하고 관람 과정에서 생태 지식을 학습하며 생태 보호 성과를 느끼고 연변 국경절 문화관광시장의 생태 과학보급류 인기 필수 방문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 공원의 중요한 과학보급 선전 교육 기지로서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 과학보급관은 호랑이 표범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진규 표범 전시, 생태 실경 복원, 디지털 상호 체험 등 다원 형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흥미성, 체험성을 겸비한 자연 생태 과당을 조성했습니다. 전시성에 들어서면 동북 호랑이, 동북 표범 등 각종 진규 동식물 표본이 생생하고 장백산 모의 삼림 장면이 호랑이 표범 본래의 서식 환경을 높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전지공 일체와 감측 전자 모래판이 야외 감시 측정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XR 몰입형 체험 공간은 관광객들이 삼림 만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의 도경을 몸소 느끼게 하며 동북 호랑이 표범의 생존 환경과 보호 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 과학보급관은 과학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연구학습 과정 체계를 완비하며 참관 봉사 체험을 최적화해 훈촌 호랑이 표범의 고향 생태 명암장을 지속적으로 빛내므로서 변경 특색이 강한 생태 연구학습 시범 진지를 전력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연휴 문화 관광 업태를 풍부하게 하고 농산물 판매 경로를 넓히고자 국경절 연휴 기간 훈주시 경신진 산에 정겸 이어가고 향촌 부민 국경절 맞이 특색 농산물 해민 장터가 방촌촌에서 정식으로 개장되어 변경 향촌 문화 관광의 새로운 전경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방촌촌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생활 정취가 끌어오르며 가로변에 개설된 해민 장터가 차례로 늘어서 있습니다. 원생태 쌀, 국경 해산물 건어물, 농가꿀, 계란 제품이 가득하고 로점 주인은 열정적으로 추천 소개하며 관광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매하도록 흡인했습니다. 가격 문의 소리와 담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짙은 향토 전경과 국경절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에서는당풍행운다채珲春 IP 브랜드를지속적으로구축해문화관광산업을전통적인경유관광에서몰입식심층체험전역내소휴양으로전면전환시켜전년문화관광시장은지속적인열기를보이며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珲春시에서는다채로운연변으로와서성대한생일노래를주제로문화관광체험활동을정성껏기획하고외지가정에진심어린초대손길을보내더많은사람들이珲春에오고珲春을알아가며珲春을사랑하도록했습니다올들어珲春시에서는독특한변경생태홍색역사발해문화조선족민속자원우세입각해문화관광산업의질적향상과승격업태혁신봉사최적화브랜드구축에초점을맞추고당풍행운다채珲春 IP 브랜드를지속적으로구축해문화관광산업을전통적인경유관광에서몰입식심층체험전역내조휴양으로전면전환시키고변경문화관광브랜드의지명도호감도와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전년문화관광시장은지속적인열기를보이며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전시문화관광핵심랜드마크인珲春방천국가급풍경명승군은기초시설의수준향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관광객봉사중심전망대보행잔도지혜안내등부대시설을보완하고있습니다또한삼국접경지대의변경문화백년수변홍색문화를심층발굴하고룡호각토자패등핵심문화관광자원을통합하며홍색연합애국주의교육변경문화선전강연등주제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해관광홍색교육연합실천문화보급을아우르는종합적인변경문화관광기지를구축했으며전국적으로특색있는변경홍색연합의대표풍경구로자리매김했습니다이와함께풍경구는문화관광체험업태를지속적으로혁신하고전통민속체험변경문화상황극등몰입식문화체육항목을새롭게선보여관광요소를풍부하게하고체험만족도를높여올한해성내외에서찾아온대규모연합단체와자가운전관광객가족단위관광객들이지속적으로방문해변경문화를체험하고있습니다깊은발해국역사문화의맥락을바탕으로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풍경구에서는지속적으로질을향상시키고에너지를부여하고있습니다당풍고온경관왕홍인증지점특색민박집군과야간조명공연업태를전면적으로승격하고특색음식점문화창의상점레저체험등부대업태를보완해역사적깊이와활력을동시에갖춘변경도시의새로운문화관광랜드마크를구축하고있습니다심양장백산고속철도전구간개통과 G331 변경관광대통로전구간개통이라는교통호재를활용해珲春에서는변경자가운전관광특색브랜드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변경자가운전선전보급문화관광설명회등을상시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G331 珲春구간은아름다운변경가을풍경과독특한변경의정취를앞세워전국적으로